0: FM Dragon Band. News, music, and entertainment. FM 103 megahertz.
1: 이리 와 아카시바니 코히마 FM 트래크반 103 메가헤르츠 브라이트 리얼 타임 트래픽 업데이트 아니디에세 코이마탄 라가 몬클라파라 루키나 PHQ 정션 토 콜리테 노트 바운 댓 이즈 니체 자칸 일레 모디레트 아세 아로 사우스 바운 준 칸 오퍼 피나 이아세 이투 비 모디레트 아세 코이나 제나 아이디에세 킨도 아프니 칸 알라가 스탈 촐라 볼레 무나세 콜레 올 미니스터스 힐 투 젤 콜리니 투 라스타 촐라 오파레 PHQ junction par logi na major junction to koli te north bound hoile modiret ase aro south bound hoile light ase kintu alag rasta cholawole mon ase koli paramedical to T model to IG to rasta cholaw pare noile lady miles road itu rasta cholaw pare TCP gate par logi na raju point to koli te north bound aro south bound duita te bi modiret ase kintu alag rasta cholawole mon ase koli TCP gate to raju point cholaw pare noile box cutting to NHAK to census point itu rasta cholaw pare noile full body to Khotije ground to raju point itu rasta bi cholaw pare raju point par logi na census point to koli te north bound te hile modiret ase aro south bound hile light ase kintu alag rasta cholawole mon ase koile census point to NHAK itu rasta cholaw pare high school junction par logina census point to khole ita north bound aro south bound duita te bi light ase kintu alag rasta cholawole mon ase koile billy graham road to dbs cholaw pare noile high school junction to t model road itu rasta cholaw pare aro NHAK junction par logina census point ko leita north bound aro south bound duita te bi light ase kintu alag rasta cholawole mon ase kole TCP gate to raju point itu rasta cholaw pare itu thakise itia karone traffic update ako traffic update ani dia hobo sam 3 baji par logina
0: FM Dragon Band
2: 103 megahertz
0: news music and entertainment FM 103 megahertz.
1: Good afternoon, listeners. Itu Akashvani Koima FM Trakapan 103 megahertz property and program Huniasi. Aote Hunitaka program as a Hindi film gun program SMS request that is Apunar Loke Poson Korea Hindi film gun program. To continue Kuya se program.